지수있는건내봐도로와지수있는내주마지수있다는내주네로벨동에세마쇼지수심진것이죠강도말을내세도되질않는